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1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습환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종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1절 맞이 대형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차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가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는데 천이 박사 그리고 세신 1호 콤파트를 씻어주는 젤이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콤파트는 오장이 기본 중요한 장기 가운데서 콤파트는 오장을 관리한다. 이 정도까지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 세신 1호 이번에 특수한 또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명서방 눈병 치료 약품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15가게 보온 제품을 100% 물을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홍광치료기가 따라가고 그 외에 세신 1호는 10가게 10각을 들이면서 홍광치료기가 따라갑니다. 명서방은 12가게 12각이 따라가면서 그 안부치료기가 따라가는데요. 여기 홍광치료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아주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치료기에 속하는데요. 이 그 광은 홍광은 적광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기에 속합니다. 홍광치료기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세계에서 노벨상까지 받은 이런 우수한 1호기계에 속하는데요. 시장 가격만 해도 4,980원에 해당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온 제품을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는 세신 1호는 10가게 10가게를 드리고 홍광치료기를 주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딱 한 30분 자오 매일 오전 오후 시간이 나는 데를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유선 증식에 좋습니다. 연조직 손상에 좋고 수술 후에 잘 아물지 않는 이런 부분에다 이걸 비춰도 빨리 아물게 되고 주요하게는 콤파츠를 비롯한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 그리고 소변이 너무 작고 그리고 소변이 급하고 야뇨증이 심각하고 맥이 떨어지고 소변이 한 번에 나가는 게 너무 무력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배뇨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소변이 줄기가 아주 크게 나가면서 조금씩 자주 나가던 이런 증상이 완전히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면서 콤파 치료에서는 많은 훌륭한 1호기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 세신 1호의 그 홍광치료기가 따라가고 천이 박사의 홍광치료기가 따라가고 눈병치료약품 그 명서방의 안부치료기가 따라가게 되는데요. 안부치료기는 이미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눈에 마사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 안경처럼 끼게 되면 푹푹푹푹 눈을 이렇게 안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천이 박사 신호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2: 예,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그래,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맥이 없고, 그리고 이바이스가 없고, 예,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이래서, 예, 천이 박사를 썼는데, 천이 박사는 로베살 두 번 받아 그런지, 인중에 예, 그, 머리가 흐리터분하게 맑아지고, 예, 이바이스가 없던 게, 그게 더, 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밤잠 잘 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섭이 지내 닫아서 또 예, 그런 세신 1호를 썼습니다. 세신 1호를 썼는데 예, 그 언니가 쓰고서 지내 섭에 닫아 5번 6번씩 보고 정말 밤잠 잘 시간이 없었을 거야.
1: 그렇죠.
2: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세신 1호를 썼는데 어제는 그런 저 심장이 좋아져 그런지 선이 좋아져 그런지 어제는 마이바 2번 보고 예, 밤잠 잘 자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붓기고 그랬던 게 영 정신하고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럼요.
2: 좋대. 예. 예. 그 기계도 좋은 기계 나왔는데 그 기계를 싸길래서 예. 한 대 배달받아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왕 우대할 때 우수하니까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 이런 건강치료이기, 안부치료이기 같은 게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올절 맞으면서 공장 속에서 특수하게 베푸는 차원에서 나오는 우대정책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최신미로를 갔다 오던 애 넉 달 넘게 썼습니다. 지금 이거.
1: 예.
3: 예, 이거 쓰고야 정말 많은 효과 봤습니다. 특히 항상 맥이 없어서 조금 나가 하려가 긁고 되기 때문에 다리가도 후두두 하면 시장이 멀지도 않는데 가면서도 한 번씩 쉬고 되고 이랬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다리 맥이, 다리부터 가서 맥이 없대다.
1: 다리 맥이 오는 게 맥이 오는 겁니다. 예.
3: 예.
1: 원기가, 예, 보충되니까 그런 거죠. 예.
3: 예, 그렇게 된 봐서, 예, 옛날에 조금 그런 후두두하고 다리가, 예, 무덥고다, 막 아프다, 이러는 게, 지금은 뭐, 아무 걸음 갔다 왔다, 뭐, 이래도, 예, 아무 뭐, 쉬지도 않고 해도 뭐,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예. 그럼요. 예.
3: 그리고 이거 쓴 다음 귀에서 정지 소리가 강 나던 증서가 이거 맞았습니다.
1: 예, 콤파치 든든해지니까, 콤파치 귀를 관리합니다. 바로 그렇죠.
3: 그리고, 항상, 예, 이 허리 날이나, 이 찬날이게 되면 허리 다리가 강 아파가지고, 옛날에 내내 너무 허리 아파서 뽕 미수사까지 다 맞았다 했습니다.
1: 예예 격소수사 예예예
3: 바쁘게 내 맞았는데 그거 그렇죠. 맞으면 다 아주 좋다고 그랬는데
1: 길게는 안 좋고 당분간에는 얼마든지 좀 며칠간은 좋을 수 있죠. 예예
3: 그랬는데 지금 이거 세신이를 갖다 쓴 다음부터는 어전에 허리 다리도 지금 많이 되나 뭐 나가 운동하고 돌아와도 예, 허리 다리 아픈 줄 모르고 전화기에도 예, 더욱 너무 편하게 잘 자고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1: 예, 그렇죠. 예, 예.
3: 예, 예. 그리고 특히 최신미로 쓴 다음에, 네, 뭐이 또 이게 좋아지는가 하게 되면, 이게 소변이 잘 나갑니다, 이거 쓴 다음에.
1: 그렇죠.
3: 이게 소변 조금씩 나가면, 예, 어떤 데 소변 저리고 하던 게 지금 소변이 완전 잘 나갑니다, 이거 쓴 다음에.
1: 맞습니다.
3: 예, 확실히 내 이야기 나도 요번에 써보니까, 확실히, 예, 이, 맞서 효과가 좋고, 내 다른 약도 많이 써봤는데, 이처럼 좋은 약은 못 써봤습니다.
1: 그렇죠. 예. 효과가 확실합니다. 예, 예.
3: 예, 예. 근데 선생님 이렇게 활동을 놓지, 오늘 내 이거, 저래, 저 12각 씁니까?
1: 예, 세신이로는 10각에 10각을 주고, 홍강치료이기 줍니다. 그리고 명서방은 12각에 12각을 주고, 안부치료이기 주고 천희박사는 15각에 15각을 주고 홍강치료이기 따라갑니다.
3: 예. 그러면 오늘 전에 내 잠깐 10각 전에 배달 받기시죠?
1: 예, 10각에 이 홍강치료이기가 좋은 기계입니다. 이거 끝이 함께 쓰게 되면 완전히 범한테 날개가 달린 그게 로우 테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씩씩해질 겁니다. 예.
3: 예.
1: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저는 세심 1호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그래요? 예.
4: 네,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예, 이 선이 난 다리 아프고, 이 허리 아프고, 그래서 쥐 다리에서 자꾸 올라오고, 영양 숱한 침 맞고 숱한 약 썼댔습니다.
1: 예. 쥐가 네, 자꾸 잘 나오는 게 그게 근육경련인데 네. 순환장애로 나타나는 구체 아주 심각한 증상입니다. 예.
4: 네. 그런데 선생님 이 강의를 명심해 듣고 세심히로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한 5달 썼습니다.
1: 예.
4: 예. 그런데 지금 이 뼈 아픈 게 많이 났고 예. 그다음 나는 주약에 또 이 소변 대가 차수가 밤주에 한 대번 넣습니다.
1: 그러면 잠수하는 게 다 뒷전으로 되는 거죠? 예.
4: 네. 할날 지나 5번씩 일어나면 잠 못 잔다.
1: 잠 못 자죠, 그러면. 예. 네. 예.
4: 그런데 지금은 이 세심이를 복용한 다음에 한 그래서 두 번이나 본다. 그러니까 잠을 용서.
1: 너무 정사이죠. 예, 예.
4: 예. 그래서 나는 이 세심이로가 이번에 내 이 약을 확실히 이거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1: 예.
4: 뼈 아픈 것도 많이 났고, 예, 그 다음에 이 밤주 소변 차수도 작아지지, 그 다음에 소화 잘 돼서 밥을 잘 먹습니다.
1: 예.
4: 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오디 할 때 이제 들으라 용서했습니다.
1: 예, 좋습니다.
4: 이러 열 가게.
1: 예, 열 가게.
4: 저거
1: 예, 예 그다음에 건강 치료이기.
4: 건강 치료 그 기회도 준다지. 예. 어찌됐든 이제 내 이번에 한 10가 그럼 더 배달 받자 그럼.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기회입니다. 너무 많이 예. 싸지 않아도 따라가는 제품이 건강 치료이기만 해도 좋은데 거기다 10가 무료로 주게 돼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4: 예. 예. 그리고 예, 우리 내 친구 한테 이렇게 물어봐 달라는데 이 어제 나이서 그런지 눈이 부었고 예, 눈이 막 벌개지고 눈물이 자꾸 난답니다.
1: 예.
4: 그래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맹서방 눈약을 복용하면 안 되겠는가 물어봐 달랍니다.
1: 아, 잘 물으셨는데요.
4: 예.
1: 바로 눈이 보얗게 되고 벌겋게 되고 그리고 예.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다는 예. 거 봐서는 확실하게 안과 질병은 나이가 드시면서 거의 퍼센트가 만 퍼센트에 접근하게끔 눈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제 친구분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서약으로서는 한 가지면 한 가지 증상 개선하고 또 두 번째 증상은 두 번째 증상 개선하는 약 써야 되는데 여기서 명서방을 종합으로서 안과 질병을 치료해서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또 치료이기까지 좋은 게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눈병 치료이기 따라갑니다. 눈을 안마해주는 치료이기. 그러니까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면 기본으로서 눈 때문에 걱정 없을 겁니다. 예.
4: 예.
1: 예.
4: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이 확실히 자기도 사겠답니다.
1: 아, 이 제품
4: 그 명서반 눈약은 얼마 줄까?
1: 잘 들으세요. 명서방 눈병 치료 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 12가게에 12가게 씁니다.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죠. 한 달 동안 30일 복용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안부 치료이기가 한 대 따라갑니다.
4: 아,
1: 이번에 그래. 기회입니다. 예, 예. 네, 잘 여보시기 그래. 바랍니다.
4: 자기도 사겠답니다.
1: 그래라 하세요. 예. 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더붑니다.
4: 네. 네. 좋은 거 소개를 해서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하세요.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 캐리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저도 천이 박사 먹는 한자입니다.
1: 아, 그래요?
6: 예, 엄청 1년은 많이 넘어 먹었습니다.
1: 아, 이 제품도 저는 복용할수록 좋아지죠? 예.
6: 1년 때 딸 먹었어요.

0: 이 마음이 영 불편하고, 예. 또 가면 스트레스 받, 스트레스 잘 받고, 예. 자관 머리 대다이 아프고, 예.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심혈이도 얕고, 예. 자관 여러모로 영 이렇게 힘들었단 말입니다.
1: 예.
0: 이게 머리가 영 아팠단 말입니다.
1: 어, 그게 예, 안 되는데.
0: 예, 머리가
1: 아프다는 건 머리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제일 치말로. 예.
0: 예, 머리만.

0: 이쪽에 그 녹혈증 이렇게 드시고 가루약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선생님. 예. 네, 어제 한 달쯤 먹었는데 효과 좀 나지 않았어요.
0: 아, 그러면 이쪽에 이미 시작했습니까? 일 없습니다. 예. 이게 중약이라는 게 효과가 조금 천천히 낫게 되어 있으니까 급해 마세요. 꼭 효과는 전면적으로 봐요. 보통 한 100일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고 효과가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사슴이 전반하고 특히 여기 그 녹혈증 이게 효과가 빠릅니다. 예.
1: 그러니까 선생님 그 가루약을 황주에 타 먹으란가?
0: 황주에 타 드세요. 그러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황주
1: 저기인 생각 그 알약을 다 쐬러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루약 타 먹지.
0: 예. 혹은 또 가루약을 입이 시작했다면 가루약을 먼저 드시고 이쪽에 알약을 드시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1: 가루약을 먼저 먹으란가?
0: 가루약을 먼저 드세요. 그랬다 다시 그거 후에 드릴 때는 다시 후에 또 가루약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가루약 한 번.
1: 예, 알약을 먼저 다 쐬러 먹은 다음에 후에 그 알약을.
0: 이쪽에 가루약. 그래도 먹... 됩니다. 입이 시작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요. 예.
1: 그렇게 그래, 황주에 타 먹으란가?
0: 황주에 타 드세요. 약방에 가면 황주라는 게 눕게 파는 게 있습니다. 예.
1: 굳이 내 어제 한 달 주 먹은 뒤.
0: 아, 이렇습니다. 황주에 타 드세요. 이렇게 더 빨리 흡수가 되고 효과가 전면적으로 잘 흡수가 빨리 됩니다. 예. 이렇습니다.
1: 그러니까 알약을 다 쐬러 먹는 게 옳지.
0: 아, 예. 다 쐬 먹고 나흘 먹고 다 쐬만 해서 그 드세요.
1: 예, 예.
0: 가루약을.
1: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아하,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을 이용해서 새롭게 드시는 분들은 제가 건의하건대는 여기 녹혈성 가루약 병에 있는 세신이로에서 가루약을 먼저 황제에 타서 하루에 한 번 드시고 그런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 나흘 동안 연속해서 전도권이라는 거 제왕단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거 나흘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닷새 만에 이쪽에 그 녹혈증 드시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그 성분 자체가 길게 효과를 보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혈증은 사슴이 필요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술에 타서 드시게 되면 황제 타 드시게 되면 빨리 흡수가 되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 녹혈증을 비롯해서 제왕단 그러니까 전녹근까지 포함해서 그 효과성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조혈 공능을 도와주니까 내가 뭐 패뚝패뚝해서 그 조혈 공능을 도와줘서 갑자기 뭐 이렇다 하기보다도 조혈 공능을 도와주니까 천천히 효과성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 점에 대해서 믿으세요. 그리고 콤파치 양을 도와주게 돼 있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남성들은 이런 효과가 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런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원래 그런 그 장기 자체가 그런 구조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이러한 공능이 빨리 해결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소판 감소증 그러니까 조혈 공능 가운데서 혈소판이 함께 생성되게 되는데 이 공능이 떨어진 걸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쉽게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추위를 타는 걸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토사자를 비롯해서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전노권이란 우수한 성분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해주게 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서 기력을 쳐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3월 열이었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호생과 매소는 상해의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매소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버가 들어왔다. 모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버는 매소양은 호생 씨의 친구이니 저희 친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매소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투도 우아했으며 세 사람은 식사 내내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당시 개인 회사는 수출입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외국 상인의 주문을 받으면 반드시 국영 대외무역회사에 의탁해서 처리해야만 했다. 어느 날 아버가 매서 회사 동료인 왕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는 왕아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의 사업 주문을 매서에게 맡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오직 매서에게만 연락할 뿐이고 그 까닭은 왕아 씨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아버는 자신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메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이 상급의 뜻이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왕아 씨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버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원인을 물으니 왕아 씨는 광동 사람들은 사업은 함께하고 돈도 함께 벌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아버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왕아 씨는 그럼 그 상사는 누구냐고 조용히 물었다. 아버는 상관없다고만 이야기하며 몇 마디 더 엉거주춤한 뒤 전화를 끊었다. 사실 아버는 왕아 씨가 입으로는 상관없다고 해도 실제로는 마음에 매우 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 대화에서 왕아 씨는 자신의 남편 굉경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아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국제무역 사업을 해왔고 매번 성공시킨 뒤에는 규정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왕아 씨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아버가 회사에 갈 때마다 먼저 왕아 씨에게 인사를 하고 매서와 사업을 이야기했고 모든 일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두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메서는 갑자기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후생이 혹시 감기에 걸렸냐고 물으니 메서는 무리를 저으며 후생에게 우리 사이 이제 끝내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후생은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사천로에 사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메서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신이 허생의 아는 여동생이 되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허생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메서는 여동생으로서 오빠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허생은 다시 괜찮다고 했다. 메서는 최근 어머니와 자주 다툰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허생이 아직 집도 없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었다.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메서가 다른 한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메서는 이제 그 남자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눈을 비비며 메서를 쳐다보고 아버냐고 물었고 메서는 그렇다고 한숨을 쉬며 인정했다. 자신은 처음 아보를 봤을 때부터 온몸에 땀이 났고 볼 때마다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이제 더는 호생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호생은 그래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메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호생은 만약 있다면 꼭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메서는 아보가 전혀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한다며 실망했다. 허생은 아보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위로했다. 메서는 아보에게 여자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왜 헤어졌는지 계속 물었다. 허생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메서는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아보를 잡을 거라고 너무 깊게 좋아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메서는 아버가 자신에게 마음이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호생과 메서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

1990년 어느 날 밤, 호생은 길에서 도도를 만나게 되었다. 도도는 호생에게 반갑게 인사하고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 백평이 해외로 갔냐고 물었다. 호생은 도도가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놀라며 물었다. 도도는 웃으며 호생이 일부러 매서를 아부에게 소개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출처는 바로 매서였다. 도도는 아버가 매서에게 너무 냉정했고 결국 매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호생은 손목시계를 보며 급하다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도도는 여자는 마음과 말이 다르다며 좋아하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빼앗긴 거라고 이야기했다. 호생은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등을 돌렸다. 도도는

중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호생을 붙잡고 길 옆 달걀 가게와 생선 가게를 하는 남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호생은 정말 바빴다. 아보와 8시 반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호생은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재촉했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듣고 나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아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왕아씨가 앉아있었다. 그리고 한 명의 미녀가 더 있었는데 이름은 릴이라고 했다. 키가 크고 눈이 맑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왕아씨는 호생에게 리리를 소개했다. 리리는 최근 식당을 인수하는데 무공백으로 이어서 운영하고 싶으니 호생에게 법률적인 부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호생은 기쁘게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리리는 북방 사람으로 예전에는 심수에서 일했고 상해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했다. 왕아씨는 리리가 패션쇼 모델 출신으로 세상 경험이 정말 많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네 사람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왕아씨와 리리는 먼저 자리를 떠났다. 카페 안에는 조용함만 남았다. 아보는 호생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하루 종일 바빠서 머리가 아프다고 답했다. 아보는 다시 백평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호생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렇게 80년대와 9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보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아보가 10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이웃에 배채라는 6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두 아이는 3층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곤 했다. 기와는 햇볕에 데워져 따뜻했고 눈앞에는 지역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앞에는 항산로가 보이고 동쪽에는 부흥공원이 보였다. 배채는 아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작은 몸은 서로 기대고 바람을 맞았다. 남동풍이 불면 횡포강에서 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다. 아보는 배채에게 이제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다. 집안일을 돕는 할머니가 지붕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엄격히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채는 조금 더 있고 싶다고 했고 그 할머니가 제일 싫다고 투성부렸다. 아보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아노를 치러 내려가자고 했다. 배채는 마침내 순순히 따랐다. 이 짧은 대화는 아버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배채네 집 큰 방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채식주의자지만 정작 고기 요리는 정말 잘 만들었다. 할머니는 배채를 무척 아꼈다. 배채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채는 듣기 싫다고 떼를 쓰지만

할머니는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통해 배채에게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늘 말했다. 어느 날 배채 아버지가 토끼 한 마리를 집에 데려왔고 배채는 정말 기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식량이 부족해서 토끼에게 채소를 주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배채는 몰래 채소잎을 가져다 토끼에게 주었다. 토끼는 아주 빨리 먹어치웠다. 나중에는 토끼가 지늘게 구멍을 파고 숨었다. 배채는 구멍 앞에 깻잎을 놓고 토끼를 불렀다. 할머니는 배채가 몰래 야채를 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소잎을 빼앗고 배채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채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채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채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채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채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몸에 정겨움 가득한 선율로 마치 꽃이 만발한 동산을 걷는 듯한 행복한 느낌을 선사하는 가요.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남성 중창 꽃피는 동산으로 오늘 시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늘 특별하고 소중하죠. 조용한 멜로디 속에 담긴 진한 감성을 느끼며 여러분만의 소중한 사랑을 떠올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한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만의 사랑을 안병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의 정겨움과 따스한 위로가 함께 담긴 멜로디로 마음까지 포근하게 감싸주는 가요. 리광수 작사 김미란 작곡의 꽃피는 소리를 김성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스한 봄의 성취가 가득 담긴 연변의 아름다운 봄을 느끼며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한동 해삭사 류영근 작곡의 연변의 봄을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백산의 웅장한 풍경과 깨끗한 자연이 떠오르는 미녀풍의 가요, 류은정 작사, 리창훈 작곡의 장백산천가를 박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뇌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꾀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돌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

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끝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직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번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입니다. 오늘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네,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를 하실 분들은 네,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 예, 시간을 내서요.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 예, 강철수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강철수 주임은 예, 40여 년간 중의 서일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일찍이 장춘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예, 퇴직을 한 뒤끝에는 예,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과 같이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분이 환자를 말죠. 진찰하는 과정을 우리 관찰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중의학의 특점을 살려가지고 환자를 진찰한 뒤끝에 변증론 치를 해줍니다. 환자분들이 알기 쉽자게 되면 첨약을 지어드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병증에 근거해서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이 량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뒤끝에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환자들이 말이죠. 병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본날 때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중풍으로 인기되는 말이죠.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한으로 멘탄이라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멘풍의 멘풍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머리가 어지러운 증세, 아픈 증세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한올로프의 원증이란데 비문증에 이러한 그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화교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 위염이라든가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괴염, 만성 간염, 담낭염에 변비증,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 교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 신염이라든가 결석의 신적액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교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폐염이라든가 흉막염, 인후염 최근에 우리 환자들의 반응을 들어보게 되면 또 비염에 과민성 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하고 종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여성 결절에 여성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자궁지류에 림파선 종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우리 문진에 가서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이분이 또 골관절 교통 질병 치료에도 상당한 조회를 보이고

0: 현상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동맥주강경화. 간단히 말하면 동맥경화가 왔을 때 혈관 내백이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맞아 방콸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연변병원이나 중견이나 저희병원에서 말이죠. 디젠 중심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말이죠. 환자분들이 디젠을 하게 되면 이런 보고단이 나옵니다. 방콸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보고단이 나온다. 예. 이 방콸이 형성되게 되면 이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관 내백이 말이죠. 방콸 생기게 되면 협착증이 생기거나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더 심할 때는 두사에 막혀버립니다.
1: 네, 그래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저도 지금 예, 강주인이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어떤 점에서?
2: 경추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 예. 저녁에는 좀 신경증도 있는데다 선생님 너무 이 어깨 바쁘게 내려앉지 발굽이 아프지 저리지 통증이지 그래 어떤 때는 막 머리까지 아파나지.
0: 예.
2: 치료하다고 약을 시탄 거 많이 썼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많이 보이고.
0: 예.
2: 근데 이 경투병이 다 치료해야 된다는 그래더라.
0: 예,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이 저기, 강진이 약 지금, 예, 친구도 맞고, 첨약도 쓰고 이랬더만, 예. 지금 이제, 두 번은 첨약 갖다 썼는데, 우선 통증도 없고, 이 발이라면, 예, 넘기는 게 별 문제 없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치료 잘 됐습니다. 예.
2: 용하십니다. 그리고 예, 이 신면증 있어서 저녁에 자지 못했는데 지금 잠도 잘 자고
0: 예.
2: 물이 다야 복용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났을 때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지.
0: 예, 그렇죠. 예, 예. 예.
2: 오늘이 또 가자 그린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예, 소가 아니고 어림쥐 나고 머리가 흐릿하고 예, 항상 트림 나고 배가 예, 짱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듣는 사, 이제 라디오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강철수 주임이가 그렇게 영하신다는데 오늘은 예약해서 가서 좀 배우자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어머니 계략도도 다야 되고, 미축성염도 있고,
0: 예.
4: 미양도 있고, 이래서 이 자꾸 니도 아픔이 자꾸 설사라고, 이래서 지금 강주임이 치료를 이제 한 달간 거의 받았습니다.
0: 예, 예, 예.
4: 그래서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4: 자꾸 설사도 한 입이라 든 것도 많이 났고 아픈 예.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예, 예.
4: 이번에 오늘 또 한 번 더 배우자고 이랍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네, 알겠습니다.
0: 예.
4: 네,
1: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예. 예, 저는 수원자 병원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보입니까?
5: 예, 잠을 잘 못 자고 위나 보게 머리에서 소리 납니다. 코리 희하고
0: 예, 예, 예.
5: 여러 가지 종합증 병이 많습니다.
0: 예, 예.
5: 그래서 이제 한 보름 7월에는 계속 좀 있습니다.
0: 예.
5: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가려고 합니다. 수원자 나오십니까?
0: 네. 예, 오늘부터 예, 등상적으로 출근합니다. 예.
5: 예 그래서 예,
0: 오십시오.
5: 치료 잘 됩니다.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예.
1: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6: 전문인가 하면, 과민해서.
0: 예, 그래야 되죠.
7: 오늘 예, 예약하겠습니다.
0: 예.
7: 혈가 정말 좋아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네,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1: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거기 빈배 올라가서 예약하다 그랬다.
0: 예, 어느...

0: 번호 봐야겠습니까?
1: 아, 나는 전문가 부창호 주임 선생님 내가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0: 예예.
1: 하게 나는 이 위 좀 아이 좋아서 조금 아이 저 약도 쓰고 그래야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대구미 쓰고 머리 자꾸 아프더라만다. 그래 난 그래서 위약 먹고 또 우리 보통 전통 변색이 먹고 이랬는데 계속 아이 나서서 전문에
0: 네.
1: 가서 배웠습니다. 배우가에 어제 나 혈압은 이때까지 일생의 혈압 높다 말 들어못 봤는데 네. 저 혈압이 됐습니다.
0: 아.
1: 근데 혈압이 아래께 90이고 위께 138. 근데 보면 우리 나이에는 이게 괜찮아 안다는데 나는 막 골이 아프고 이래 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머리 안에 무식이 꽉딱 들어 찬 것 같기도 하고 얻어 맞아야 된 것 같기도 하고 용 힘들더라고 이렇게
0: 생각하니까
1: 혈압이 높답니다. 그래 그 선생님이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중약을 일곱 첩대했습니다. 이게 야금 날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찌나가 서약을 단알 딱 꺼내줬대다. 그거 먼저 오늘로 잡수라며 아이 된다며 그랬대다. 근데 다른 사람 놓고 말하면 이만하면 개체인데 나는 원래 혈압 났던 사람 되놓을까.
0: 맞습니다. 예, 예.
1: 엄마나 또 그런 거 듣다 첫설인다.
0: 예.
1: 그래, 내 그날에 그거 먹고 중약 가다가 세 첩까지도 잘 모르겠었대다.
0: 예, 예.
1: 그 다음에 다섯 첩 먹으니까 벌써 예, 골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0: 예.
1: 진짜 지금은 많이 났습니다. 이롭습니다.
0: 예.
1: 근데 그래도 내 지금 전문에 이 혈압 높은 건 제때 치료해야 된답니다.
0: 그렇죠.
1: 모두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 오늘이 약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오늘이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1: 오늘 오전에 가겠습니다.
0: 예예. 예.
1: 가겠습니다.
0: 예. 예. 오십시오. 예예. 예. 예.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우리 남편이 오늘 예, 저기 그런 그 길태중에 그 수원장 보일러 가겠습니다. 예약해 주세요.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3: 예, 지금 다리를 잘못 써서 한번 전번에 금요일날 갔다 왔어요.
0: 예, 예.
3: 갔다 왔는데 이번에 두 번째 또 가려고요. 오늘 예약해 주세요.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십시오. 예,
3: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그래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다.
0: 예.
4: 저는 저 영길이하고 유혜진인데요.
0: 예.
4: 아, 나 지금 저 좀 기침이 좀 많이 나오고 이래 원래 이전에 좀 기관지 염증이 좀 많이 그런데
0: 예.
4: 그 우리 동의 하나 알려주는 게 그 영질 그 어딘가 이게 그게 길게 중지병원에 그 뭐 박창호 의사 좀 뭐 기침을 잘한다고
0: 예, 예, 예.
4: 알려준 거기 가보라 하는데 그분이 지금 상반하는가요?
0: 예.
4: 아,
0: 어전 오후 다 합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4: 예, 그럼 한번 가야 돼요.
0: 예, 그래, 오십시오. 예, 예.
4: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0: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0: 예.
5: 우리 지금 길태동에 거기 가서 두 번 치료를 받고 지금 오늘도 또 가려고 전화 한번 받는다.
0: 예, 어느 번호입니까?
5: 원장.
0: 예, 그냥 오십시오.
5: 한동
0: 예. 있어.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0: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2: 그래요.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6: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6: 저는 예, 그, 길태중에 그, 미윤덕 선생님이 약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잡습니까?
6: 원래 좀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 노공씨 부주도 있어가지고
0: 예, 예.
6: 어제는 어제 그 약을 먹으면 저기 아침에는 이런데 그 저녁에는 조금 혈압이 올라갑니다.
0: 예, 그렇죠.
6: 잘 내려요.
0: 예, 예, 예.
6: 그다음에 그 머리가 예 아프고 어지럽고 기관상에서 예. 좀 그 땀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잠도 잘 아요. 예,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합니다. 뭐
0: 예.
6: 하자고 했다가도 예 돌아서 뭐 잊어먹고 예,
0: 예.
6: 이런 다 말입니다.
0: 예.
6: 그래가지고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근데 가서 약을 두 번 줘다 먹었습니다.
0: 네.
6: 지금 많이 나

0: 맞습니다. 혈압 지금 온정됐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 어지럽던 걸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예, 이 치료할 때 좀 저 부쩍 치료하자고 그래. 오늘이 가서 더 약 있다고 연계하자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윤덕이 주임을 보이자면 어전에 와야 됩니다.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 우원대교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보입니까?
3: 요트간판 탈출이고 협자 뚫고 또 공식 부두 조금 있답니다.
1: 예, 예, 예.
3: 그래, 세 번 점약 지어 먹고 땡들이 열을 하고 했는데 조금 효과 있습니다.
1: 예, 예, 예.
3: 그래, 오늘 또 약질러 또 가자고 그럽니다.
1: 예, 오십시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3: 예.
1: 예. 예.
2: 그래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예.
4: 예. 박창호 교수님과?
1: 예, 박창호 선생을 보입니까?
4: 예.
1: 어떤 점에서 보입니까?
4: 저기, 그 전에 선생님이 위약을 먹고서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내 동생이 지금 위에서 종로 있어서 당일은 종이 있어서 그것 떼내는데 거기서 점약이 필요하지요.
1: 예, 예, 그렇죠. 예.
4: 예, 길에 아무 때나 가도 돼요.
1: 예, 박창호 선생님. 예, 네. 토요일 거지 문제는 하는데 토요일만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토요일만 오전에.
1: 예,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그래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박 선생님입니까?
1: 예, 예, 듣고 있습니다.
6: 합니다.
1: 예, 예.
6: 네, 말할 거니, 그, 대중이, 일본에서, 저, 부원장, 거기를 내 두 번 가서, 몸이 3년 갈아봤습니다.
1: 예, 수원장이 돼서 봐야지.
6: 갈아봤는데, 3년은 밤도 안 못 자고, 9년전에 먹고 이를 살았습니다.
1: 예.
6: 그러니까 밥맛이 떨어지고, 사직을 내렸습니다.
1: 예.
6: 그래서 수원장이가 두 번 가서 먹었는데, 한 번 먹은 거라서 밥맛이 떨고, 그 갈아본 게 변합니다.
1: 예, 예.
6: 아주 무한쾌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 갈아볼라 하는 게 후에 그 겁이 나서 공고히 하자고. 그래, 내일 가자고 합니다.
1: 예, 오십시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6: 예, 예, 예.
1: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7: 예. 예, 저는 오늘 그 박윤덕 선생님을 예약하자고 그립니다.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7: 예.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그래서 예, 티젠 중심이가 검사를 해보거든 보고단에 빵칼이 형성됐다는데 예,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예. 예, 이 방괄이 생긴 분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관에 말죠. 협착증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말죠. 두사에 막혀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뇌에 대한 말죠. 혈액유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광열부도 현상이 생기면서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등등 증상들을 보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약해 주세요.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8: 박은덕 선생님.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8: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이 동맥경화 행상을 보게 되면, 예, 중노년 분들에게 많이 말죠. 예, 발견됩니다. 예, 그리고 고혈지 상태로 고생하거나, 예,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이 동맥 주경증후 현상이 생기면서 이 뇌 공열 부족 림상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뇌 공열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약에는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벽이가 아주 크게 손상을 받으면서 또 쉽게 동맥경화가 형성되고 뇌공혈 부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이 뇌공혈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관심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하늘로 심리 스창이라는데 심장이 뛰는 것이 말이죠. 고르지 못하고 더 심할 때는 만성병변으로 심력쇠갈증이 나타날 때 이런 말죠. 뇌공혈부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뇌공혈부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약에는 말죠. 혈압이 낮기 때문에 혈액류동이 잘 되지 못함으로써 특히 뇌에 대한 말이죠. 혈액이가 공급이 딸린단 말입니다. 이러면 말이죠. 늘씬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픈 이런 공열 부족 현상이 생기는데 심할 때는 말이죠. 이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하늘로 윈제라는데 웅골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예, 저는 처음인데요.
1: 예.
9: 전 아침 광고를 이렇게 맞아서 들으려니 뭐도 약 써보고 좋다니까 한번 좀 봐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오늘 전화 드린 중입니다.
1: 예, 어느 번호 보이겠습니까?
9: 그러니까 나 지금 전후 위도 나쁘고 위도 영 많이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약하고
1: 예.
9: 젊었을 때 신염도 했댔는데 콩팥이 쪽도 뇨도염도 자주 오고 방광염인지
1: 예.
9: 잘 모르겠습니다. 자가 이렇게 화만 게 뭐 아이소 탄 그랬기다.
1: 예.
9: 그냥 그도 사람들 먹으면 그때뿐이고 또
1: 그렇죠, 그렇죠. 예.
9: 주시 아이가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봐볼까 하는데 어느 선생을 딱 봐.
1: 그러면 지금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강주임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9: 강주임 그러니까 예. 저는 용정입니다. 이 만약에 약을 주는다면 당나리 어떻게 될 수 있어요?
1: 완전히 되죠. 용서이니까 무슨 더 가차운데.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9: 연기대 아니
1: 한 시간이 모으는데 무슨 예.
9: 아, 아니 가는 거는 제가 갈 수 있는데 약을 어떻게
1: 약은 무슨 찾으십니다. 그.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문의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4월 30일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최근 소집된 중공장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신심을 견정히 하고 정력을 유지하며 기세를 몰아 난관을 공략해 사업 전망성과 예견성, 유효성을 확실하게 증강하고 경제 안정 속 장성, 안정 속 질 제고의 량완 태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함으로써 2, 4분기 경제 운행 조동전을 잘 치러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조 경제 운행 정황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조 통계국, 조 상무국, 조 재정국, 조 발전 및 개혁위원회, 조 공무 및 정보화국, 조 농업 농촌국 주요 책임자들이 1, 4분기 경제 운행 정황과 1월부터 4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그리고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보했습니다. 조 발전 및 개혁위원회, 조 공무 및 정보화국, 조 농업 농촌국 주요 책임자와 연결시, 룡정시, 활용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 정권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조 상가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조 상가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 속 장성, 공업경제의 질 제고 효익 증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의 안정장성이라는 양호한 태세가 나타났으며 1, 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이를 지지하고 음식, 소매 등 분야 기업이 연변 축구리그, 동북 축구리그 등 경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해 소비 시장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소비 잠재력이 다그쳐 방출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힘을 내 문화 관광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새 수요가 새 공급을 이끌고 새 공급이 새 수요를 창조하는 내재적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화창의원, 새 수상시장, 도문 월청만, 룡정 해란대, 안도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등 특색문화관광 대상을 하루빨리 완공해 운영해야 합니다. 인기 풍경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빛과 그림자 기술 등 디지털화 수단을 이용해 경영 모식 쇄신을 다그치도록 장려하고 로인 건강 양생, 꽃구경 나들이, 경기 체험 등 특색 문화 관광 모식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5.1절, 6.1절, 단오절 등 중요한 시기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문화 관광 신제품과 새로운 놀이법을 내놓아 연변 문화 관광 열기가 더 높아지고 흐름이 더 커지며 머무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내 대외무역 규모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형세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고 재반 정책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며 해산물, 동정광, 중고차 등 중점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끊임없이 확충해야 합니다. 보세 창고 플러스 변경 창고 플러스 해외 창고의 협동 배치를 다그치고 기업이 판매 경로를 개척하고 더 많은 주문을 확보하도록 도와 대외무역의 규모 안정, 시장 점유율 안정, 장성 안정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0: 책임자, 각 현시 당류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17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를 주제로 전국 각지의 200개 외지 가정을 가무의 고향, 의뢰의 고향 연변으로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닷새 동안 그들은 고적을 탐방하고 민속을 감상하며 미식을 맛보고 꽃바다를 구경하게 됩니다. 이를 2026년 연변주 꽃구경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 보급 시즌이 화룡시 진달래촌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광장에 농악모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모 초리가 곱게 휘날립니다. 민속 씨름과 윤돌이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관광객 권성협입니다. 진달래 축제를 통해 일종의 혁명 정신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이를 더 잘 전승해 선배들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은 춘운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하고 꽃을 매개로 삼아 축제로 관광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은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창작 60주년 계열 활동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화룡시에서는 무형 문화재 전시 공연, 미식 시식, 가족 견학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육성 내놓아 관광객들이 찬란한 봄빛 속에서 변강의 활력을 느끼고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추억을 남기게 했습니다. 연길 생활, 연길시 무형문화재 민속 전시 공연이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예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 공연 현장에서 통소 연주팀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해 맑고 부드러운 선율로 조선족 전통 음악의 우아함과 운치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어 사공의 노래, 한강수 타령 등 고전 민요들이 연이어 이어지며 조선족 인민들의 삶과 소박한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조선족 북장단은 웅장한 기세로 북채가 오르내릴 때마다 힘찬 리듬을 만들어내며 민속원 상공을 메웠습니다. 활동의 대미를 장식한 무형문화재 종목 조선족 농악무 전시공연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대련 관광객 리나입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관람하고 많은 무형문화재 종목 체험을 했습니다. 막걸리와 찰떡을 먹어보고 종이 등동도 만들고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 너무 영광입니다. 연길시 문화관 부관장 김춘영입니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길의 깊은 문화적 조력과 조선족 인민들의 삶에 대한 사랑, 가물을 즐기는 민족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이 연길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느껴보길 바랍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춘운 연변 꽃길 여행을 주제로 일련의 몰입형 문화 활동을 내놓아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활자 인쇄, 전통 투고 등 체험 종목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려령 관광객 애시문입니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문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젊은이들이 인쇄술의 힘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연변 박물관의 5.17 계열 활동은 풍성한 내용과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람, 경청, 감상, 교류, 견학 등 여러 차원을 아울렀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해설은 조동설입니다. 5.17 기간 우리 수 각 소학교 학생들로 모아진 진달래 포배팀이 현장에서 정체로운 민족 가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꼬마 문물 복구사 견학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여러 시간대에 전문 해설원과 붉은 넥타이 자원봉사 해설 및 자체 AI 관람 안내를 배치한 동시에 틱톡 클라우드 생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0: 开启抖音云端直播。
1: 이번 다채로운 연변에 와서 변강의 봄을 만나보세요.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과 결연에 있습니다. 방안에 따라 전주 8개 현지에서 총 200개 외지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이 가정들은 현지에서 선발된 가장 아름다운 가정 또는 민족 단결 시범호와 1대1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4월 28일 5.1 국제노동절 경축 및 전국 5.1 노동상 표창대회를 소집하고 2026년 전국 5.1 노동상 표창에 관한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총 3,024개 전국 5.1 노동상이 수여된 가운데 우리 조에서는 4개 집단과 3명 인물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중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가 전국 5.1 노동상장을 받았습니다. 이 묵직한 영예는 변강에 뿌리받고 76년간 국문을 굳건히 지켜온 이 대호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며 변방수거와 발전봉사, 민족단결 등 사업에서 이룩한 탁월한 공헌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1950년에 설립된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는 세종국 창립 후 제1진 변방검사소 가운데 하나로 두만강반에 위치했습니다. 국가에서 북쪽으로 개방하는 관건적인 절점 통상구이자 연변대회 개방의 최전선 창구로서 이곳에서는 도문 통상구 철도와 도로의 이중운송 통로에 대한 변방검사 임무를 수행하며 조국의 동쪽 관문을 지키는 견고한 병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6년 내 한 세대 또 한 세대 변방검사소 민경들은 붉은 혈맥을 이어오고 변방수호 정신을 전승하며 시종 국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변방검사처 부처장 최림입니다. 우리는 통상구 실제에 입각해 일실 5대의 새로운 경무 모식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5개 구역 연합방위, 다중경찰 합동 근무, 다국 공동치리의 예방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다방면의 연합검사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해 공문 통상구에 립체화된 안전방어선을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안보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각종 관리 통제 조치를 세분화했습니다. 전속돼서부터 지금까지 50여 차 중대 안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각종 위험 우환 200여 건을 성공적으로 해소해 공문 변경의 안전 장벽을 견고히 쌓았습니다.
2: 坚决筑起国门边境安全屏障。
1: 통상구 개방의 제1 창구인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시종 직능에 립각하고 대국에 봉사하며 지방 발전 전략에 깊이 융합해 연변 개방과 현역 경제 도약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4대 지도원 리기입니다. 우리는 시종 통상구 통관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예약 통관, 녹색 통로, 통관 시간 연장 등 7가지 편민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검사 조치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예약 검사, 정밀 검사, 신속 검사 기재를 완성해 통관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봉사 사실을 지속적으로 노려 상시적으로 다국 기업들의 물류 원가 를 효과적으로 낮춰줌으로써 더 좋고 효과적이며 편리한 통상구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여러 민족 대중과 서로 도우며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주임 윤국입니다. 공문 플러스 학교 플러스 사회 협동 육성 모식을 적극적으로 내오고 특색견학 교양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동시에 주둔지의 여러 단위와 공동 건설 협력을 심화하고 민족 단결 선전 교양을 폭넓게 전개했으며
0: 그중 로후농기계 갱신 분야의 지원 내용이 가일층 세분화됐는데요. 로후농기계 폐기회수 해체 기업이 시설과 설비 도태와 갱신을 지지하고 단일 프로젝트 융자 수여의 최소 한도를 각성해서 실제와 결부해 스스로 확정하게 했습니다. 단일하게 농기계의 갱신을 지지하던 데로부터 여

여러 분야를 전면 포함하기까지 정책 포함 범위의 확대는 당면의 농업 현대화 발전이 다원화 수요에 정확히 부합되게 했습니다. 농기계 설비 갱신에 대한 세분화 조치는 농기계 갱신에서 자금이 긴장하고 표준이 혼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시설 농업은 재배, 축산업, 스마트 농업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데 중점적으로 에너지 전략에 유리한 기계, 다수화, 고능률적인 신형, 현대 재배 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어선 갱신에서 낡은 원양 어선 및 관련 시설 설비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며 골드체인 시설에서 농산물 주산지 관련 시설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며 량곡 식용유 가공에서 주요 생산 지역의 관련 경영 주체의 설비 갱신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치중해 지원하며 폐기물 순환 이용에서 폐기한 지면 피복용, 비닐방막, 집대 분뇨 처리 등 여러 인안을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농업 현장에 또 다른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부가 전국적으로 사용금지 또는 제한 농약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농업농촌부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농약의 불법 생산 경영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 사업을 포진했습니다. 농업농촌부 해당 책임자는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농약의 불법 생산 경영 사용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농약 시장 환경을 정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집중 단속 사업은 불법 생산, 불법 판매, 불법 첨가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농약 생산 및 경영 주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농약 제품이 감독과 표본 검사 강도를 높이며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은밀히 탐문하며 문제 목록을 정리 및 형성하고 법에 의한 처리를 분류 추진해야 합니다. 소속 지역 책임을 참답게 실행하고 부화성 시현의 상하련동 지역 간의 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설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사업 규례를 엄수하고 검사 행위를 규범화하며 지역 보호주의를 두드려야 합니다. 봉사 기재를 최적화하고 첫 통지는 농업 관련 분야의 설비 갱신 대출의 목록지 관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요구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주체를 지도해 농업농촌 중점 프로젝트 종합용자 봉사 플랫폼을 통해 규범적으로 신청하게 하는 것이 필요됩니다.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 심사를 엄격히 들어줘 연합심사 기재를 구축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를 예비명단에 넣어 26개 취급은행에 정기적으로 추천해 보내도록 합니다. 네, 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1.2조 원의 설비 갱신 재대출 한도액을 제공할 수 있고 중앙재정은 1.5% 기준에 따라 리사를 보조해 주는데 기한이 가장 길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정책 혜택을 직접적이고 빠르게 향수할 수 있도록 확보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농약 구매 시 반드시 허가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습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또 하나 국가전략적 농자재 창고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가전략적 농자재 창고가 2028년 말까지 100개 정도 신축 개축될 전망입니다. 중화전국 공급 판매 합작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공급 판매 합작사 분야에서는 전국 공급 판매 합작사 농자재 네트워크 시스템 건설 전용 계획 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8년 말 전으로 100개 정도의 국가 전략적 농자재 비축 창고와 1000개 정도의 현역 농자재 배송 센터를 신설하거나 개조 업그레이드해 배치가 합리적이고 기능이 상호 보완되며 운행 능률이 높은 현대화한 공급 판매 합작사 농자재 유통 시스템을 다
다그쳐 구축해 유통농

수익률을 높이고 유통 비용을 낮춤으로써 광범한 농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육퀸, 칠종, 이연안, 류흥, 치중, 량옌 이 전국 농자재의 유통 주랑을 기반으로 국가 전략적 농자재 비축 창고 신축 개축을 추진해 15차 5개년 말까지 이 같은 국가전략적 농자재 비축 창고의 피봉면이 량곡과 주요 농산물이 산지, 주요 교통 중추, 주요 농자재 집산지 등 핵심 연결점을 포괄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급 판매 합작사의 농자재 공급 보상과 가격 안정 능력을 1층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고향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도현의 스마트 농업 이야기입니다. 안도현에서는 과학기술과 농업을 깊이 융합하고 여러 스마트 농기계 정비를 안도현 봄농사 밭갈이의 주력군으로 사용하면서 과학기술로 현대 농업에 힘을 실어주고 고농률적 지능적인 농사자비의 새로운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기계가 빠르게 농사에 적용된 것은 유력한 정책적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에서는 농업기계화의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동하고 농기계 구매 보조를 강화함과 아울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보조자금이 직접 농가의 구조에 입금되게 했습니다. 보조 범위의 스마트 이항기, 종합수확기, 북두칠성, 항법농기계, 식물보호드론 등 주류 기종을 포함시켜 농가의 농기계 구매 원가를 효과적으로 절감시켰습니다. 한편 대중이 이를 처리하는 데 편리를 주기 위해 안도현 농업농촌국에서는 해마다 봄갈이 기간 사업율권을 조직해 향촌에 내려가 농가들의 발품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2020원에는 보조금 지급 수속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미 162가구의 농가를 위해 189건의 농기계 구매 보조 관련 절차를 처리해 주었고 28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안도현의 종합기계화율은 95.3%에 이르렀습니다. 안도현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인솔로 해 량곡의 안정적인 생산과 증산 토대를 꾸준히 다져 한 해 풍작에 든든한 보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농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아래에 오늘의 핵심 주제인 바로 농기계 폐기 갱신 구매 보조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멜렐레 우리 주 농업 기계화 진척이 빨라지면서 기계화 농사는 농업 생산에서 시간과 인력을 줄이고 우리 농민들의 수입을 제고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농기계 장비를 최적화하고 농기계의 고급화, 지능화, 록색화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오래된 농기계를 폐기하는 정책 최근에 실시함과 동시에 농기계를 구매하는 것을 제창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주농기계관리본소의 농기계 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먼저 농기계의 그 폐기 정책에 대해서 그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해 우리주 농기계 폐기 사업 어떠했습니까?
1: 네, 2025년 우리주에서 폐기한 농기계는 2,696대이며 네. 그리고 829만 원의 자금을 보조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05호의 농가에서 그 네.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0: 네.
1: 우리는 전 주적으로 11집의 농기계 폐기 기업을 동원하여
0: 네.
1: 폐기하는 농기계를 회수해 분해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임과 동시에 농기계를 폐기한 농가들에서 같은 류형의 농기계를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0: 네.
1: 지난해 우리 주 농기계 관리 부문에서는 네. 김림성 2024년부터 2026년 농기구 구매 및 적용 보조금 실시 방안과
0: 네.
1: 길림성 농업농촌청, 길림성 발전개혁위원회,
0: 네.
1: 길림성 재정청,
0: 네.
1: 길림성 식량 및 물자 비축국이 2025년 농업기계 폐기갱신 보조금 정책을 잘 실시하기 위한 통지 요구에 따라
0: 네.
1: 여러 가지 방안을 내용과 동시에
0: 네.
1: 실시하는 과정에 서비스를 개선하고
0: 네.
1: 두 가지 농민 복지 보조금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였으며
0: 네.
1: 그리고 농민 및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이 낡은 장비를 폐기하고
0: 네.
1: 첨단적이고 적합한 새 장비를 구매하도록 인도하여
0: 네.
1: 두 가지 보조금 정책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락착되도록 보장했습니다.
0: 그렇네요. 지난해 성과 대단하네요. 2,696대. 그렇죠?
1: 네.
0: 우리 그렇다면 올해 우리주 농기계 폐기 갱신 정황 어떠합니까?
1: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폐기 및 갱신 정책을 시행한 지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0: 네.
1: 우리 주에 매년 폐기되는 농기계 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네.
1: 현재 전주 농기계 부문은 국가 항목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0: 네.
1: 올해 폐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0: 네.
1: 1,5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0: 네.
1: 올해도 성농업농촌청은 농기계 폐기 및 갱신 정책을 계속 시행하며 작년의 보조금 기준과 범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0: 네.
1: 총 28종의 기계 모델과 131개의 등급이 보조금 범위를 설정했으며 파종기, 이안기 및 농업용 무인기 등 30종이 폐기 후 동일한 종류의 기계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0: 네.
1: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보조금 종류가 추가될 경우에는 성농촌청에서는 즉시 통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0: 네.
1: 농기계 폐기 갱신 정책을 잘 시달하기 위해
0: 네.
1: 우리는 정책 홍보 사업과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0: 네.
1: 우리는 성, 주, 현 3급 농기계화 정보망과
0: 네.
1: 여러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보조금 정책,

0: 네.
1: 현장 회신 회등을 통해 보조금 하향 네.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0: 네.
1: 휴대폰 앱 보조금 운영 시스템 사용법을 가르쳐 최대한 한 번만 가기
0: 네.
1: 최대한 한 곳에서 처리하기를 실현하고
0: 네.
1: 업무 처리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0: 네.
1: 다음 감독 및 심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0: 네.
1: 농기구 구매 및 적용 보조금 관련 문제 점검을 돌파구로 삼아
0: 네.
1: 보조 대상, 보조 종류, 판매 기업이 보조금 처리 절차를 중점적으로 감독했으며 조기 조달하고
0: 네.
1: 종합하여 보고하였습니다.
0: 네.
1: 성주 기관이 농기구 구매 보조금 관련 문제,
0: 네.
1: 농기기 폐기 갱신 진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달하며 단계별 보고 심사 매니커즘에 따라
0: 네.
1: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여
0: 네.
1: 전년도 총 40여 차례의 집계 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0: 네.
1: 하여 지난해 전주 농기계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질 좋은 농기계에 대해서는 우선 보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0: 그렇네요. 올해 지난해 농기계 사업 정황 그리고 올해 농기계 폐기 갱신에서의 보조 범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총 28종의 기계 모델과 131개 등급의 보조 범위 설정했고 또 연합수확기, 파종기, 이안기 및 농업용 무인기 등 30종이 폐기 후 동일한 종류의 기계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참으로 좋은 일이죠.
1: 네.
0: 그냥 사용을 하고 이제는 폐기해야 된다 하니까 나라에서도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하니까나 우리 천민 여러분께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농기계 폐기갱신 보조 범위 및 보조 대상 어떠합니까?
1: 네, 농기계 장비를 최적화하고
0: 네.
1: 농기계의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0: 네.
1: 우리 주에서는 계속하여 농기계 폐기갱신 보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 네.
1: 농기계 폐기갱신 보조 정책은 전주 각 현시적으로 실시합니다.
0: 네.
1: 보조 대상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이 포함되는데
0: 네.
1: 농업 생산 경영 조직에는 농촌 집체 경제 조직, 농민 전업 합작 경제 조직,
0: 네.
1: 농업 기업과 기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경영 조직이 포함됩니다.
0: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어떤 농기계들이 올해 보조 범위에 그 들었는지요?
1: 2024년에는 폐기할 수 있는 농기계에는 트랙토르, 파종기, 비어 이안기, 연합수확기, 농업용 북두 보조 운전 시스템,
0: 네.
1: 전동 분무기, 전동 탈곡기, 사료 분쇄기, 작두기 등이 포함되었는데요.
0: 네.
1: 2025년에는 폐기할 수 있는 범위가 또 확대되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 범위로는 비어 파종기, 논작업 모니터링 단말기,
0: 네.
1: 식물 보호 드론, 곡물 건조기, 색 선별기,
0: 네.
1: 분쇄기 등 6가지 폐기 보조 기계 종류를 추가하였으며
0: 네.
1: 국가 정책 규정에 따라 우리 성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폐기 보조 범위에 단행 옥수수 수확기, 압축기, 심송기, 심송연합 작업기, 갈퀴식 경운기,
0: 네.
1: 회전 경운기,
0: 네.
1: 볕집 분쇄 환원기,
0: 네.
1: 청사료 수확기 등 10가지 기계 종류가 추가되어 총 16가지 폐기 보조 기계 종류가 증가되었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그 폐기에 드는 농기계 류형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폐기 농기계에는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까?
1: 네, 폐기하는 농기계는 발동기 등 중요한 부분이 구전해야 하며
0: 네.
1: 원천이 합법적이어야 하며
0: 네.
1: 합법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농민과
0: 네.
1: 농업 생산 경영 조직에서 농기계에 관련된 서면 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번호판 관리 부분에 등록된 트랙터로 연합수확기와 같은 농기계들은
0: 네.
1: 농기계 안전감리 부문에서 발급한 번호판을 제출해야 하며
0: 네.
1: 번호판이 없거나
0: 네.
1: 번호판 등록을 하지 않은 농기계는 공장에서 나올 때의 명판이나 출하번호,
0: 네.
1: 선반번호를 제출해야겠습니다.
0: 네.
1: 다음은 사용연한에 대한 요구인데요.
0: 네.
1: 공률이 18kW보다 작거나
0: 네.
1: 같은 소형 트랙터로는 사용연한이 10년을

0: 허가해야 하고
1: 네.
0: 공률이 18kW보다 큰 대형 중형 트럭터는
1: 네.
0: 사용연한이 15년을 초과해야 하며
1: 네.
0: 무한궤도식 트럭터의 사용연한은
1: 네.
0: 12년을 초과해야 하며
1: 네.
0: 자행식 르납수학기 사용연한은 12년을 초과해야 하며
1: 네.
0: 현수식 옥수수 르납수학기 사용연한은 10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산자비식 뷰이안기 사용연한은 8년을 초과해야 하며
1: 네.
0: 탑승식 뷰이안기 사용연한은 10년을 초과해야 하며
1: 네.
0: 자동 분무기는 사용연한이 10년 그리고
1: 네.
0: 기동 탈곡기는 사용연한이 8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1: 네.
0: 사료 분쇄기는 동력이 18kW보다 클 경우에는 12년을 초과하여야 하며
1: 네.
0: 작두기는 사용연한이 10년을 초과해야 됩니다.
1: 네.
0: 이 밖에 엄중하게 파손되었거나 개조조립했거나 내력이 불분명한 농기계에 한해서는 폐기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농기계가 그냥 사용하다가 이제는 연한이 돼서 바꾸는 네. 것이 원칙으로 해야지
0: 네.
1: 사이사이에 뭐 바꾸거나 조립을 다시 하거나 이것은 안 된다 그
0: 네,
1: 얘기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 산형 연한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 기계가 확실히 폐기갱신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다시금 각 지역의 우리 농기계 관리 본소와 연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폐기하는 농기계에 한해서 어떤 보조표준 있습니까?
0: 네, 중앙재정에서 내려오는 농기계 폐기갱신보조금은 폐기보조와 갱신보조 두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1: 네.
0: 폐기 부분 보조는 정액보조금을 실시하는데
1: 네.
0: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는 기본 폐기보조금과 표준에 또 다른 폐기 농기계의 금액을 제고하는 보조금입니다.
1: 네.
0: 여기에는 200마력 이하의 트럭터가 있는데
1: 네.
0: 보조액이 1,000원으로부터 1,500원으로 제고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르납수확기, 비어이안기 그리고 파종기는 폐기하는 동시에 같은 류형의 농기계를 구매할 경우
1: 네.
0: 기본 폐기 보조금과 표준에 도달한 폐기 농기계의 금액을 제고하는 보조금법에 들어갑니다.
1: 네.
0: 이 밖에 농업용 복도 보조 운전 시스템을 폐기할 때
1: 네.
0: 보조금은 꼭 새로운 설비를 사는 전제하에서
1: 네.
0: 향수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그렇네요.
0: 아울러 일부 보조금은 표준을 갱신하여
1: 네.
0: 농기계 구매 보조금 정책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1: 네.
0: 농기계 폐기 보조는 폐기 부분이 보조와 갱신 부분이 보조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네.
0: 각 현시에서는 실제 결부하여 당지 농기계 폐기 갱신 보조 실시 세칙을 내와서 농기계 폐기 정책을 지도해오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농기계를 폐기 갱신하는 그 보조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0: 농기계를 폐기 갱신하는 조작은 아래와 같은 조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네.
0: 바로 농기계를 폐기하고 등록한 차를 없애며
1: 네.
0: 보조금을 체원하고 당한을 등록해야 하는 네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네.
0: 첫째는 농기계 폐기인데요.
1: 네.
0: 농기계 주인은 자원의 원칙하에 폐기하려는 농기계를 회수하는 기업에 맡깁니다.
1: 네.
0: 맡기는 과정에 농기계 주인은 농업기계원청과 귀속승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승낙서.
0: 다음 회수하는 기업에서는 농기계 주인과 폐기하려는 농기계에 관련된 상응한 보조를 잘 파악한 후
1: 네.
0: 농기계 주인과 농기계를 함께 사진을 찍어서
1: 네.
0: 자료로 남기는데
1: 네.
0: 여기에는 농기계 번호, 명패를 찍어서 농기계의 진실성과 유일성에 대해 책임지게 됩니다.
1: 네.
0: 다음 농기계 주인에게 농기계 회수 폐기 확인서를 내어줍니다.
1: 네.
0: 그러면 농기계 주인은 자신이 신분증 복사본과 농기계와 함께 찍은 사진, 사용, 신청 자료 및 확인서, 승낙서 등을 당지 농업 농촌 기계 관리 부문에 폐기 신청을 합니다.
1: 네.
0: 현급 농업 농촌 농기계 관리 부문에서는 농기계 주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와
1: 네.
0: 함께 현장 검엄을 하며
1: 네.
0: 회수 기업에서는 제때에 상응한 농기계 해제에 관련된 당한을 건립해야 합니다.
1: 네.
0: 이상은 농기계 폐기 부분입니다.
1: 그렇네요. 네.
0: 다음 등록한 농기계에 관련된 서류를 없애야 합니다.
1: 네.
0: 번호판 관리에 편입된 트랙터와 연합수확기준에는 폐기 관련 확인서와 상응한 자료를 가지고 당지 농기계 번호판 관리 부문에 가서 농기계 번호를 없애야 합니다.
1: 네.
0: 다음은 보조금 체인입니다.
1: 네.
0: 농기계 주인은 확인서, 농기계 폐기 보조 신청서를 가지고
1: 네.
0: 당지 농기계 관리 부문에 가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1: 네.
0: 각 현시 농업 농촌 기계 부문에서는 상응한 자료를 검사 확인한 후
1: 네.
0: 농기계 구매 보조 부문의 정보란에 공시를 합니다.
1: 네.
0: 공시 기한은 적어도 5일이 공작일이어야 하겠습니다.
1: 네.
0: 공시를 거쳐서 의의가 없을 경우
1: 네.
0: 농업 농촌 농기계 부문에서는 폐기하는 농기계에 관련된 자료를 재정 부문에 넘겨서 검사 검험을 마친 후
1: 네.
0: 의의가 없을 경우 폐기하는 농기계에 상응한 보조금을 체납합니다.
1: 그렇네요.
0: 마지막으로 당한을 등록해야 합니다.
1: 네.
0: 현급 농업 농촌 농기계 부문과 회수 처리하는 기업에서는 폐기하는 농기계에 관련된 당한을 작성해야 합니다.
1: 네.
0: 여기에는 명패, 번호, 농기계를 해제하는 동영상과
1: 네.
0: 기타 농기계 신분을 체현할 수 있는 원시적인 자료, 사진 등등 해체에 관련된 당한을 건립해야 하며
1: 네.
0: 적어도 3년은 보관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폐기 회수하는 기업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주에?
0: 네. 우리 주에는 해체 회수하는 기업이 11개 있습니다.
1: 네.
0: 이 11개 기업은 영기시, 도나시, 훈천시, 왕천현과 안도현에 있습니다.
1: 네.
0: 폐기 회수하는 기업이 없는 현시에서는 유타고 있는 현시 기업을 찾아 합작을 할 수 있습니다.
1: 합작하면 되네요. 그러면 농가들에서 폐기하려는 농기에 한해서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0: 원칙상 매 초미마다 한 해 사이에 폐기하는 농기계는 두 대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1: 네.
0: 만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일 경우에는 한 해 사이에 폐기할 수 있는 농기계는 다섯 대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1: 네. 농기계 폐기갱신 보조 신청할 때 뭐 비용 같은 거 있나요?
0: 네. 원칙상 매 천미마다 한 해 사이에 폐기하는 농기계는 두 대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만일 농업 생산 경영 조직 경우에는 다섯 대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여기에는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1: 그렇네요. 계속해 올해 농기계 구매 보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조달한 농기계 보조 정책 자금 얼마나 되는지요?
0: 길림성 해당 문건에 따라서 우리 주에서는 네. 계속해 농기계 구매 보조금을 실시하게 됩니다.
1: 네, 네.
0: 이번 농기계 구매 보조금 정책 실시는 자주적으로 기계를 구매하는 원칙에서 먼저 사고 후에 보조금을 지불하며 현금에서
1: 네.
0: 결산할 수 있고
1: 네.
0: 직접 카드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농민들이 농기계 구매의 편리를 도모해 주게 됩니다.
1: 네.
0: 올해에 지난해에 낙실된 자금은 네. 7,215만 원이었는데
1: 네.
0: 올해에는 아직 자금을
1: 그렇죠.
0: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라서 아직
1: 네.
0: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그 올해 보게 되면 농업용 무인 항공기 구매와 보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인 항공기 응용 보조 정황 어떠합니까?
0: 농기계 구매 보조금 정책이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농업용 무인 항공기 농업 분야 규범적 활동을 촉진하며
1: 네.
0: 농업이 녹색 발전을 지원하고
1: 네.
0: 농업 기계화의 전 과정적이고 전면적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길림성에서는 길림성 농업용 무인 항공기 구매 및 활용 보조금 실시 방안을 지정했습니다.
1: 그렇네요. 보조 대상 어떠합니까?
0: 보조금 대상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과 농업 생산 경영 조직입니다.
1: 네.
0: 농업 생산 경영 조직에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1: 네.
0: 농민 전문 합작 경제 조직,
1: 네.
0: 농업 기업 및 기타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이 포함됩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농업용 무인 항공기가 요즘 인기지 않습니까? 보조 표준 어떠합니까?
0: 네,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해
1: 네.
0: 농업용 무인 항공기 전용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농업용 무인 항공기는 총 6개 등급으로 나뉘며
1: 네.
0: 멀티로터 즉 다중회전익이라고 하죠.
1: 네.
0: 그 무인 항공기는 4개 등급으로 나뉘고 그리고 싱글로터 항공기는 12개 등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약 액 탱크 용량에 따라서 보조금 등급을 구분하여 농가의 구매 비용 절감과 지능형 방제 작업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1: 네.
0: 멀티로터문 항공기로 볼 때에는 10 내지 20리터일 경우에는 6,000원, 그리고 20 내지 30리터일 경우에는 9,000원, 30 내지 50리터일 경우에는 12,000원,
1: 네.
0: 50리터 이상일 경우에는 14,400원이 보조금을 향수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싱글로터문 항공기 경우에는 15 내지 25리터일 경우에는 6,000원, 25리터 이상일 경우에는 8,000원이 보조금을 향수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모든 무인 항공기는 통일된 기술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네.
0: 우선은 장애물을 회피하는 시스템, RTK 고정 및 위성 위치 확증 시스템 및 전자 울타리가 있음으로써
1: 네.
0: 작업이 안정성 및 정확성 보장을 보장해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전동 동력일 경우에는 2세트 이상의 스마트 배터리가 보장되며 네. 시스템이 지속 작동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이 정책은 계단식 보조금 설정을 통해 대용량 고효율 장비 선택을 장려하고 록스 에너지 활용을 촉진합니다.
1: 네.
0: 이는 농업 생산 자원 배치 최적화와 기계화 지능화 전환을 지원하며
1: 네.
0: 비용 절감 효율 향상 및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1: 그렇네요. 지금까지 농기계 폐기 갱신 구매 보조금 정책을 현에선 과장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이 농기계 관리 부문에서는 농업의 기계화 사업을 통해 농기계 경영주와 농가에 더 많은 실질적 혜택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좋은 정책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부담은 줄이고 사용 효율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